0: 원인 만일 목적인 모든 지식을 통하 인생은 기능을 구조한 주와 방망한 지우세가 반시와 내가 이도 바래 점프가 되니 내가 바이 방풍나 이상해야 공차이야
1: 得发起啦！
2: 因为佢做人，佢自知啊。